0: 哎呀，咪佢啦，咪佢。
1: 濕咗豆片
0: 啊嘛。哎呀，真系我条裤啲濕咗啲啦。啊，原来真系濑咗尿唔舒服。咁你快啲同佢换个条片啦，苏亚，好唔好？